후회를 안고 있는 사람도, 죄의 무게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책망보다 긍휼을 베푸시고 정죄보다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추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오늘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하며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네, 8월 2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박신화 콰이어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사연 나눠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의 찬양 들려드리는데요. 원웨이 싱어즈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피아 워십의

김정한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행함으로 증명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사람은 서로를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약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자신이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성경에 손을 얹고 국정을 올바로 이끌겠다고 서약합니다. 집회와 수련회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서약의 효력은 평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아서 이 서약을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어기죠. 오늘부터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한 뒤 다음날 다시 술에 입을 대는 사람의 행동에서 진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과의 서원과 서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간의 감정이 아닌 평생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으로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까? 옳은 말과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닌 책임지는 삶으로 복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강단 있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주님, 주님과 약속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약속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개선합시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바리톤 조병익님의 음성으로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우혜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얽매인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묻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면서 세 곡의 찬양 더 소개해 드립니다. 송경민 목사의 기도 찬양 함께 하시고요.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그 은혜 감사하라. 그리고 조요한 박현서님의 연주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 이야기,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스토리,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진아의 목소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 세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한 영혼의 삶을 어떻게 감동으로 채우는지 보여주는 눈물겨운 역사 속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1,781통을 전달받아 한국교계가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의 각종 간행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줄 던져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던 재미교포 한태경 목사님이 중국 화룡시에 사는 재중 동포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우리 직원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열린 방송인 세미나에서 한태경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개인 소장보다 방송사 역사관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 받아온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북방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방송을 듣던 한 조선족 여성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입국해 미화 22,100달러를 직접 헌금한 일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3년 극동방송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모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교회 삼아 예배를 드리던 소수의 여인들이 보낸 이른바 밀사였습니다. 이들은 22년 동안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던 시절에 복음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극동방송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16명의 성도들이 34년간 모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소천한 이후 그 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생명줄 같은 극동방송에 그동안 모은 헌금을 보내야겠다고 결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33살의 김정현 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아, 이 헌금을 네가 가지고 한국에 계신 극동방송 김장한 사장님께 드리고 오너라. 예? 왜 하필 제가 가나요? 공산국가에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일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한마디에 이 문제를 놓고 이틀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가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바다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돈을 보따리에 싸 허리에 단단히 둘러맨 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2박 3일이 넘는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정현 씨를 보낸 뒤 그 시간부터 중국의 노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면 바로 산에 올라가 더덕과 도라지 같은 산나물을 채취해 말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단무지를 절여서 팔며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릴레이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 전 김정현 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네가 가서 이 일을 성공하면 5월 5일 몇 시 몇 분에 김정한 목사님의 음성으로 잘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달라고 꼭 부탁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그 음성이 라디오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마. 드디어 배를 탄 지 이틀 만에 한국 월미도 인천항 부두에 도착했고 김정현 씨는 어렵게 극동방송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바쁜 일정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한 목사님은 방송국 직원과 함께 급히 정현 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헌금 22,100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 돈은 한 사람이 20여 년 동안 봉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됐습니다. 밤잠도 설치며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지더니 김정한 목사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름이 밝혀지면 신변이 위험해지기에 받았다는 메시지만 정성스레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확인 방송을 듣는 순간 노인들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헌금은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한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정현 씨는 중국에 전화를 걸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노인들은 극구 반대하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이미 중국 공안에서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5년 후에도 800여만 원의 거금과 금 목걸이, 금반지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물입니다. 이후 김정현 씨는 김장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수원중앙침례교회 부속 수원중앙양로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버스를 운전하던 분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중국에서 선교사역에 매진하다가

지난 2017년에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김정현 씨는 중국에 계신 친정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해 당시 실제 방송이 송출되던 제주 극동방송을 함께 방문하며 그때의 감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자 어머니 품 같은 극동방송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김정현 선교사. 무엇보다 김정한 목사님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지금도 극동방송을 위해 전 세계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금을 가지고 왔던 분과 오랜 세월 모아온 헌금을 드렸던 중국의 성도들. 이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자 온전히 구별돼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의 일화를 나누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선교 헌신을 격려하며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눈물과 희생으로 심겨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고 어두운 땅 곳곳에서 생명의 싹을 키워낼 것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북방의 척박한 땅 그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초장. 매주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적인 삶을 위한 자원 성령 시리즈 네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한 핵심인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 성령에 대한 삶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합니다. 단순한 감화나 능력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임령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이 숫자를 분명하게 하죠. 하나면 반드시 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복수면 반드시 S를 붙이죠. 그 복수 형태를 띄죠. 근데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면 이름이 복수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이 단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대의임령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보혜사라는 용어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another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보혜사란 말이 뭐냐? 그 뜻을 영어 확대 성경,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일곱 가지로 표현해요. 그 성경은 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원어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신약 성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 필요한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 확대 성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7개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대 성경에는 돕는 분, 헬퍼, 그러니까 컴포터,

계시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상남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구절들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슬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 안에서 또 뭐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 돼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일들을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구원과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아는데요. 자 9절에 10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용어로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다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이 구절처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주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큰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제가 기본적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그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잘 길들여진 애완 고양이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나 위로해주고 나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사람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주제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인데요. 영어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 제목인데 런던에서 출판됐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교회에도. 근데 우리 개인들이 도전들을 직면하고 다양한 도전들, 또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이 어떤 통로로 또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든, 그 말이죠.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제가 보기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의 성격을 제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으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거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된다고. 뭐죠? 닥터 T. 조지가 말한 것을 인용했죠. 미남침례 교단 학자인데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역시 학자들이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걸 머리에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하나하나는 배워야죠. 어떻게 성령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우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건 등등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아까 주제별 성경 사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제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나열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절,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저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단장품을 제외하고 회개하거든요. 아까 33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었다.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07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다 수년 전에 은퇴한 알트 킨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렇게 한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은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묻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사역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일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기초적인 면에서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깨닫고 돌이키고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포도나무교회 031-282국에 100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사람일수록 초시간법과 같이 시간을 잘게 쪼개어 쓰는 시간관리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3세대의 시간관리법은 오히려 사람을 시간에 얽매이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시간이 아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일 소설가 미하엘 엔네는 어른을 위한 동화 모모에서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의 훔쳐간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모모라는 꼬마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회색 사나이들은 사람들에게 불효불급한 시간을 절약하며 시간 저축은행에 적립해두었다가 노년에 찾아 쓰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었고 여유를 잃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요. 시간 관리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해적들은 보물상자에 값진 물건들을 넣어둔다. 은행원들은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소장품을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하고 경호원들이 지키게 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물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설사 그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한 물건이나 임명장, 공로패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우리가 모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아까 레슬리 브라운의 My Treasure 영원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건한 반석,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홍순관님의 저 하늘에는 찬송 들으시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연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늘에 쌓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네,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방송교회 FEBC 방송교회 매주일 이 시간에는 오종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홍순영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0: 예배를 위해 오승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창립 7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섬기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황무지였던 오정골에 한남대학의 전신인 대전대학을 세우셨는데 그 대학 학생들 또한 우리 교회를 다니며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창립 74주년을 맞아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의 표정을 찢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다시 오시어 성령을 주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받게 하시며 세속과 되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운율로 우리를 감화시키는 쉬운 성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를 오정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아주신 것도 다 주님의 사랑에 비롯한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1: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1: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0: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고 가장 짧은 금은 방금이다. 가장 가슴 아픈 금은 심금이고 가장 치사한 금은 야금야금이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금은 세금이고 가장 좋아하는 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현금이다. 그런데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선사업가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면 충분한 것인가? 교회의 그런 실천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선한 일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일과 어떤

지점에서 달라져야 하느냐. 그래서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 이런 환상이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흘러요. 그 물이 흘러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너무나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너무나 역동적인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오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틈틈이 저는 이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감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본문 자체가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생명의 강물 되어 이 땅을 살리는 교회라는 그 비전, 그 비전은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앞에 있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죠.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그렇죠? 보았던 환상이에요. 그런데 8절부터 나오는 이 환상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본 환상이 아니고 들은 환상이에요. 본 환상이 아니고 들은 환상이에요. 우리가요, 본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요, 아, 누가 그러던데? 그냥 나 그렇게 들었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내가 그냥 들은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자신이 없고 아무래도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 게 아니니까, 그냥 들은 거니까. 그런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들은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역동적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묘사가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는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러하여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겠는데 조금의 의심이 없이 그가 들은 그 내용을 이처럼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였던 힘은 비결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에스겔의 믿음.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들은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요. 이처럼 들은 내용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요? 왜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자녀에게 뭘 심부름시킬 때 애들이 예? 이렇게 하면 어떠십니까? 아유, 이걸 그냥 한대 그런 생각 들죠. 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주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예, 라고 적지 않고요.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이제 예라고 이사야가 손들고 대답한 거예요. 에스겔이 바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에게 들어주셨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제게 들려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어갔던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891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미국에 있는 내쉬빌이라는 동네에서 열린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한국 땅에 대하여 선교 보고를 합니다.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조용한 은자의 나라 한국에 대하여 선교 보고를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남장로교 선교부에 속해 있던 몇몇의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때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만류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만한 재정이 없다. 만류를 해요. 그러나 이들의 가슴에 붙었던 그 불을 누구도 꺼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면서요. 내가 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그 열정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정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남장로교 선교부는 한국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Pioneer Band of Seven, 7명의 개척 선교사. 이들이 파이오니어, 개척자였던 거예요. 그 7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 사진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린니드 데이비스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1892년 10월 달에 가장 먼저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남장로교 선교사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입국한 그런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선교사 부부,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전킨 선교사 부부, 이렇게 여섯 명은 그 뒤에 그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1903년 데이비스 선교사,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저 여성 선교사는 전주예수병원에서 열심히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되어서 55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제물포항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녀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1등이었습니다. 정킨 목사는 1908년에 폐렴으로 전주에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향했던 선교사님들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서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은 1904년에 김제에 있었던 갑부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집에서 김제 금산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자익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선교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호남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지인 우리들 지도자를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부분을 담당하게 될 그런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장소로 대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남장로교의 대전 선교부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때 대전으로 오게 되었던 개척자들, 대전 선교부의 개척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보이어 선교사님, 그는 쉴 새 없이 농촌을 순례하면서 65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발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말년에는 예수애양원 원장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보이어 선교사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충남고등성경학교, 지금의 대전신학교죠. 충남고등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 부교장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삼성동에 가옥을 하나 매입하게 됩니다. 일본인 가옥을 하나 매입해서 그곳을 이자의 목사님의 사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 집이 바로 삼성동의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매입했던 그 가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린턴 선교사님, 그는 가장 어린 나이에 한국 땅으로 들어왔던 남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기독학관, 나중에 대전대학, 숭전대학, 한남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대전기독학관을 설립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련했던 그 남장로교 선교부의 선교 부지를 잘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보이어 선교사님이 전라도에 있는 부곡교회를 섬길 때 그곳에서 장로로 세움받았던 최봉락 장로님을 대전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 선교부에서 매입한 그 부지, 그 부지를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저분들이 대전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모였던 개척자들, 그 가운데에서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초대 당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최봉락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장로 취임식의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에 나타나 있는 예배당, 저것이 우리 교회의 제1예배당입니다. 1953년. 그때도 저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받아들인 복음을 인하여서 자신의 일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어디든 자신의 거처를 떠나 낯선 땅으로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이 대전 지역으로 모여들었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에 대하여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던 그 물방울이 성전을 벗어나서 점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 물이 점점 흘러나가는데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의 물이, 저때 바다는 사해를 의미하는데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히브리어로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겠고 고침받을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물이 가서 닿는 곳마다. 그런데 이 물에는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 물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죠.

천척, 한 척이 한 규빗인데 50cm예요. 천척이면 500m입니다. 물이요, 참 신기하게 성전 문지방에 설러 나올 때는 졸졸 흐르는 물이었어요. 그러면 졸졸 흐르는 물이 가다 보면 물 근원에서 멀어지면서 말라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 물은 달라요. 성전 문지방에 설러 나왔는데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이 점점 더 큰 강이 돼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깊은 강이 돼요. 더 넓은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이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성전 문지방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때에 멀리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푸른 잔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푸른 잔디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그 잔디만 있는 게 아니죠. 한쪽 편에 보면 정자가 있어요. 꼭 시골 원두막처럼 이 정자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정자 그늘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정겹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정자에 앉아서 수박을 맛있게 베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정자에 앉아서 수박을 맛있게 먹고 수박 씨가 있잖아요. 씨를 뱉었습니다. 씨를 뱉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씨를 뱉은 그 자리에 작은 줄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줄기가 나와서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줄기가 좌우측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줄기가 얼마나 많이 뻗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줄기 한쪽 편에 수박이 달린 거예요.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찍은 거. 어제는 수박이 달렸어요. 그리고요, 반대편 줄기에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주 앙증맞은 수박이 또 달려,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서 서리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그냥 후 하고 뱉었던 수박 씨가, 아니, 저렇게 수박이 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수박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의료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는 일들, 내가 오늘 하는 작은 실천들, 내 하루 삶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이죠. 아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이게 뭐 하나님하고 크게 상관이 있겠나. 나는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도 하고 많이 돈을 벌어서 구제도 크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하고 직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박씨

시한할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그 씨앗 하나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전문지방에서 솟아나왔던 은혜의 물에 그들이 깊이 잠기고 그들의 마음이 그 은혜의 물에 깊이 잠기어서 믿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다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삶이지만 성전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내 삶의 자리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이 땅 멀리 곳곳을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만 아무리 큰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계산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성전문지방에서 나오는 은혜의 생수로 내 영혼이 누리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내가 성전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땅을 떠나서 이 조선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선교사의 마음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이 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일터에 갔는데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안 보여. 이 직장에 있는 이 악덕 상사는 절대로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 아이가 아무리 봐도 변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강물이 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회복된다, 치유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실 줄

0: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에서 선행이 나오고 믿음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기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들 건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0: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대에서 온 김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도 젖은 눈으로 고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픈 마음 그 사랑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항상 슬픔과 아픔 속에서 묵리던 이 가슴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구귀한 독생자 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더우심으로 험한 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한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는 날 영원히 찬양을 부르며 북한이 하늘 땅까지 울려퍼져 적 통일이고 날 하루 빨리 문을 열어 한민족이 단결하여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바랍니다.
1: 남과 북 모두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날을 꿈꾸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김설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리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느님을 믿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며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잘 살아갑시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경북도에서 온 리철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남과 북에 있는 하나님의 어여쁜 우리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탈북민 찬양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201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하는 달이죠.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다른 꼭지점이 바로 절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개월을 뒤돌아보면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식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둥지 속 보금자리의 아기 새들은 훌쩍 컸고요. 어미 젖 먹던 강아지도 제법 울 때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지난 날들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들이 저렇듯 성숙해갈 때 우리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부족했다 싶더라도 낙심은 말았으면 합니다. 성도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말씀 그대로 귀한 인생 이루어가기를 서로 함께 응원합니다. 더 힘날 밴드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을 텐데요. 한웅재님의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먼저 듣고요. 오재은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사연은 2718님 주신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주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찬양 함께 나눠요. 찬양 신청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2718님 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이 맛, 이 감동, 이 은혜 다 알고 계시죠?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임혜진 자매님 와서 친구 윤성경 자매와 함께 특송했어요. 그 임혜진 자매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사연 같이 읽고 웃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에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 짓고 벅차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생동감이 있어지고요. 활기차지고요. 실컷 울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 그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아,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유, 그 자리에 아,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 얘기만.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2718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일이 막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후덥지근해요. 아유, 이거 습도 높아요.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행복한 찬양.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안에서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잘해야만 뭐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매들 물론 뮤지컬 배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 좋죠. 그러나 찬양 사역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성도들 앞에서 처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윤성경 자매 같은 분은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울림이 컸던 거예요. 감동이 컸던 거예요. 무엇인가요? 찬양 앞에 있는 우리도 신실한 마음 갖자고요. 부르는 찬양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듣는다면 찬양 정말 못되게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2718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예라모십의 주 예수 의지의 함이 함께 듣습니다.

어르신 몇몇이 쉼터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살짝 들어봤거든요. 옛적 동네 골목길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거리였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지. 저희끼리 규칙 만들어서 신나게 뛰놀고 재잘거리고 또 씩씩거리며 다투기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에게도 공부시킨다고 난리들이야. 근데 이건 제법 오래된 풍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 이룰 겁니다. 에필로그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즘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가 매일 일하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사업 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늘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죠. 네, 바로 한국기독실업인의 대전연합회 임원님들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죠. 대전연합회 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일터를 선교지로 삼고 계시는 기독실업인회 대전연합회 임원님들이십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 중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한국기독실업인회 대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CBMC 연합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문을 하고 있는 유창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저는 대전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실업인이라는 단어가 현대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MC에서 말하는 기독 실업인은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실업인 하면 그 용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과거의 예스러운 그런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네. CBMC에서 말하는 기독 실업인은 일터에서 사업과 전문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크리스천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넘어서 자신의 기업, 법률, 의료, 기술 등 모든 전문적 직업 현장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지로 여기는 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0: 네, 모든 직장인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2: 맞습니다.
0: 네, 우리가 있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곳에서 선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우리 그 유창선 부회장님은 항공우주 분야에 아주 전문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박현민 사무국장은 디자인을 전공하셔가지고 상표 디자인이나 이런 각종 디자인 제작을 업무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제유라는 로펌에서 네. 대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너무 그 다르네요.
2: 예,
0: 영역이.
2: 예, 분야가 다양합니다.
0: 예, 분야가 다양한 분들이 또 함께 정말 일터를 선교지로 삼고 기독 실업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또 많은 기독 실업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아멘.
0: 기독 실업인회 즉 CBMC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면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우선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CBMC라는 말을 이게 영문에 이제 약자를 딴 건데 네. 영문 원어로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보면은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그러니까 비즈니스 현장을 그리스도와 연결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약 100여 국에 조직된

0: 국제적인 기독교 전문인 기업인 네트워크이고요. 한국에서도 수천 명의 회원들이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대전연합회도 바로 그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1: 현장에서 정말 주님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다는 이 CBMC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많이 펼쳐 나가실까 기대가 됩니다. CBMC 사역이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 네, 저희 핵심 비전은 비즈니스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터에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적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회원분들이 일터 선교사로 뛰시면서 궁극적으로 일터와 경영 현장에 어떤 신앙적인 열매가 맺히는지 또 그 사역 이야기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 선택과 결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연속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열매는 성경적 영향력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고 그리고 직원들과 협력업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은 뭔가 다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사업 현장에서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목표이자 또 우리의 염원입니다.
1: 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려면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우리 CBMC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주면 드디어 전국의 기독 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6년 CBMC 한국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대회의 주제와 또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예, CBMC 한국대회는 이제 매년 개최가 되고요. 또 지역을 달리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8월 13일부터 대구 엑스코라는 장소에서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대회의 사역 주제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 CBMC의 기본적인 모토랑 이제 비슷한 주제인데요. 전국의 기독 실업인들과 그다음에 해외 한인 실업인들까지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터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시대적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전을 나누는 대규모의 영적 축제 자리입니다.
1: 네,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일터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중부권에서 듣고 계신 분들, 특히 대전 지역에 계신 분들이 CBMC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샵 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CBMC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가진 핵심적인 의미와 또 참석자들이 주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예, 그 한국대회가 이제 매년 열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각자 이제 치열한 일터 현장에서 이제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우리 경영인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사명을 품은 수많은 동역자가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대회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또 깊은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또 사업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뜨거운 동력을 제공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매년 참석을 하면 그 현장에서 일상 비즈니스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비즈니스로 복귀해서 일할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CBMC 회원님들이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부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항공우주연구원으로 계셨잖아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3: 35년 근무했습니다.
1: 35년. 아, 참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독 실업이나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3: 한 20년.
1: 참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하시면서 큰 보람과 또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 특히 좀 나눠주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직장인도 전문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2006년 기독 시립인의 초청을 받았을 때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입회를 하였습니다.
1: 네.
0: 22년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하게 된 계기는 제가 속한 한빛의 회원들의 정기적인 모임, 포럼, 나눔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고 은혜가 있어갖고 지혜 모임은 30명 정도.

0: 여러분들의 1대 4에 대한 간증, 열정, 항의를 하셔서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CBMC를 섬겨오셨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총무님께서는 지금 젊으신데요. 예, CBMC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저는 이제 3년 차.
1: 우리 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2: 우선 공통적인 자부심으로는 이 CBMC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일도 많이 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달랐던 찬송가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그래서 좀 대단한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하셨구나 좀 자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전 오늘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도 총무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3: CBMC의 회원으로 처음 이제 입회하시는 분들이 사실 신앙적인 면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지를 잘 모르다가 또 우리가 그 내용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정말 실천을 하고 또 큰 열매를 맺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1: 네, CBMC 모든 분들의 열정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많은 또 회원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과거 극동방송이 사실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에 기독 실업인회에서 물심 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 실업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분들에게 또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국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되기를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요. 방송 가족분들에게도 또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이제 과거 극동방송 초창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 이제 함께 기도로 동역했듯이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기도가 현재 참으로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전연합회가 다시 한번 우리 대전연합회가 뜨거운 신앙의 불길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대전 기독 실업인회를 통해서 우리 대전 지역 전체의 어떤 신앙적인 기반이 다시 용솟음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기독 실업인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한 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대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대전연합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원님들 언제 그리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 학교보다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들은 거리를 걸어서 다니며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새벽성에 대한 즐거운 기억과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 돌아보게 되었고 1학기를 남겨두고 휴학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카츠사로 근무하면서 영내에서 신앙 좋은 동료도 만나고 아침에 기도와 묵상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인격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3: 부회장님도 이제 모태신앙이신데 저도 다행히 부모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큰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네.
3: 그 모태신앙 특유의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면 의례의 교회 가는 것 그냥 다른 사람들 보여주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제 대학교 이제 학창시절 때 이렇게 첫사랑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고시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그 책임의 무게 앞에 그 서야 했던 그런 시기에 우연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불안과 그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 순간 이후에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고 나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참된 평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0: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이제 경험이 지금까지도 제가 일하면서 저를 받쳐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성교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고 그렇게 대학교 4학년까지는 거의 무신론자로 살게 됐었는데 선배의 권유로 교회를 한 번만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거절하지 못해서 한번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좀 좋았어서 교회를 그럼 다녀보겠다 드문드문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간증 영상을 하나를 봤었는데 그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뭐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근데 그 음주운전 차량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마시지 말아야겠다. 아예 마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 마음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기도회 때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라는 걸 배우지도 못했었는데 그냥 막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행동들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그 뒤로 단번에 술이 끊어졌고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었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뜨겁게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무신론자였지만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됐고 말씀이 너무 사모함이 커져가지고 막 새벽 예배 다니면서 매일 성경 보고 그렇게 좀 뜨겁게 만나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네, 친구들이 이렇게 180도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1: 굉장히 놀라워했고 그 믿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술을 가르쳤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마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황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를 좀 많이 반겨주죠. 힘든 일 있으면 기도 좀 해달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 시간에 이제 술을 드시는 청취자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는데요. 좀 신비로웠어요. 많이 마시는 술이 이제 소주가 되겠는데요. 이게 비싸기도 비싼데 또 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비싸고 쓰고 맛없는 걸 내가 왜 먹었는가? 돈을 주고. 그리고 또 취하면 다음 생활에 또 불편함도 끼치는데 도저히 유익이 없는 것들이 내가 뭔가 눈에 가려졌었나 보다. 눈을 딱 밝혀주시니까 그냥 쓴 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물질을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2: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특별히 나눠주고 싶은 간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회장님부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제가 하는 연구 업무가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업무라서요. 네. 비행시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연구원에 들어왔을 때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고요. 그때 엑스포 때 지상관측을 하는 무인비행선을 개발하는 과제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엑스포 행사에 걸맞게 비행접시용으로 아주 멋있게 그런 비행접시용 비행선을 이제 만들자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 비행하기는 어려운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25m 높이에서 땅으로 이제 내려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헬륨을 이제 기낭에 채워넣었더니 뜬다는 사실에 깜빡하고 놓쳐갖고 이제 공중으로 계속 올라가서 놓쳐서 그게 나중에 이제 기낭이 터지고 불 시작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은 구상 엑스포 때 무사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무인비행선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륙 중량 1톤 급 되는 필터로탄 무인기 사업에 참여를 해갖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천이 비행을 성공을 한 적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또 1.5톤급 4인승 소형 항공기를 그 무인기로 개조 개발해갖고 유무인 전환 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비행시험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보건데 지금까지 성공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 주의 하나님 인도하셨 스물 이제 고백하게 되네요.
2: 정말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예, 그래도 너무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이 시간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에 사실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네. 너무 귀하신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과학자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부회장님을 축복합니다. 예, 더 감사합니다. 많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항공 우주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저는 이제 법률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 재판에 늘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항상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승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패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강구하고 매달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0: 매 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요. 제가 이제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가지고 눈물이 자주 나와요. 어느 날 여름 재판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까다로운 형사 재판에 마지막 그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좀 약간 눈이 좀 쌓인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일어나서 저 그 피고인 변호인 마지막 최후 변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이제 딱 변론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통 조금 뭐 눈물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제가 최후 변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재판이 완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변호사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변론을 하는 건 처음 봤다. 그 전날 그렇게 새벽 재단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보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하여튼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의 어떤 향기와 음성을 늘 듣게 됩니다.
1: 네, 네. 그 누군가의 절실한 마음을 대변을 하시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우리 변호사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잘 변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한 간증거리를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2: 제가 올해 들어서 사무실 창업한 지가 9년 차가 됐는데요. 8년까지 사무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믿고 같이 그 새 방에서 동료 3명 참 좋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다달이 좋은 사무실에 월세 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CBMC 회원분 중에서 경매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듣고 참 좋은 내용이다 생각을 했고 그 경매 사이트를 좀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삼아서 한번 나도 자격이 되니까 입찰을 해보자. 처음 입찰을 하러 간 자리였어요. 금액도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1억 1,700,208원. 208원은 제 생일이에요. 0208. 그렇게 딱 경매장에서 입찰 서류를 다 잘 준비해서 냈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금액을 다 하나하나 불러주시거든요. 원단위까지. 야, 저 사람 208원이 뭐냐. 비웃는 소리가 조금씩 들렸고 역시나 그 두 명이 입찰을 하게 됐고 저보다 더 금액을 많이 쓰셨어요. 아,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자.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어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장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1: 네.
2: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이 선순위 권자분이 보증금을 실수로 잘못 준비하신 거예요. 잘못 준비하셨으므로 차순위권자인 박현미님이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었거든요.
1: 네.
2: 이제는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저 사람이 된 거야? 이러면서 그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나 보다, 이 고생한 걸 보셨나 보다, 너무 기뻤던 그런 일이 있고 지금 깨끗한 사무실에서 우리 동료하고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딱 그 경매 마치고 나오는데 바람하고 나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행복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1: 네, 정말 행복하셨겠습니다. 아무쪼록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간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속에서 각자의 일터와 또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계시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따뜻한 격려와 또 축복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회장님께서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먼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각자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요즘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방송을 통해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희 CBMC와 극동방송이 하나 되어 이 시대의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게 하시고 아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0: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한국기독실업인의 대전연합회 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 지치기 쉬운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은혜로운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으로 또는 직장인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힘들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늘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구에서 열리는 CBMC 한국대회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기를 저희 극동방송 가족 모든 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꼭 한 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강명구 회장님, 유창선 부회장님, 박현민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이제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또 교회에 나오거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때가 있는데

인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제가 좀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교회 오고 가기 때문에 다닌다는 표현을 쓰지만 뭐 아주 정확하거나 또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go라는 단어를 써서 church go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갖고 있다면 그는 어떤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그의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혹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즉 성숙한 신앙인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잘 자라난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감독님께서 목회 초기에 한 교회를 목회하실 때 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각색해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은 시골 교회였는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매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교회 마당을 쓸고 좀 정리하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금방 띄게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열심히 성도들이 오는 마당을 좀 쓸고 닦고 또 교회를 정리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목사님이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답하기를 제가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아주 성실하게 매주일 교회 마당을 쓸고 또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도록 매주일 교회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대답이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을 여러 가지 주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좀 생기도록, 즉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혹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좀 성장하도록, 커지도록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주일 교회 마당을 정리하고 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올 때 좀 더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한번 이 방법을 쓰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시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즉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 씨앗이 좀 싹트고 뿌리 내릴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믿음 있는 분들이 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일 신실하게 예배에 여러분이 출석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매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분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 장씩, 다섯 장씩 혹은 한 장을 여러 번 뭐 묵상의 방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여러분 옆에 30분씩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따라서 처음에 30분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10분만이라도 매일 기도해서 내가 3년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대접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거나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뭐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시간 오래 교회 다녔다고, 부모님 때부터, 부모님이 직분이 있는 분이라 목회자를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질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부지런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과연 그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더 빨리, 더 젊은 나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빨리 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셨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있던 일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장 14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주님, 좀 제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고 물인지도 모르고 물에 넘어집니다. 이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같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 어려우니까, 혹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기 어려우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16절로 얘기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믿음이 없고 아주 패역한 세대였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혼돈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보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쫓아내지 못할까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작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지금 말할 텐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으리라. 겨자씨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손바닥에 아주 작은 점을 찍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 점 보이시나요? 제가 아주 날카로운 펜촉으로 작은 점을 찍었는데 보이시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그보다 작거든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조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은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음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여러분이 자원해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해보십시오. 오늘에서 아마 실패하실 것입니다. 실패하면 내일 다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을 해도 안 되면 두 주간을 하시면 됩니다. 두 주를 해도 안 되면 두 달을 하면 됩니다. 두 달을 해도 안 되면 2년을 하면 됩니다. 인생은 그처럼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만큼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운동을 배울 때에도 실험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적어도 만 번에서 2만 번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몸의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몸의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고생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몇 번 내가 연습했나? 얼마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나?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나? 이런 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단어 중에 끈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쓰죠. 저 사람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끈기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너 이 일을 잘하려면 끈기 있게 1년은 버텨야 돼. 3년은 버텨야 돼. 어떤 때 끈기라는 말을 쓰나요? 끈기라는 말은 우리가 물건에 쓰면 끈끈한 기운입니다. 아주 질기고, 뭐 예를 들면 옷감으로 하면 잡아다녀도 잘 찢어지지 않는 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체라면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사륵과 같은

것이라면 찰진 그런 기운이 있어야 끈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끈기가 있는 밥이 맛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마음이나 기질, 생활 태도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끈기가 있다는 것은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좀 표현해보자면 끈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어떤 뜻한 바가 혹은 목표점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어 나가는 기운이나 기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끈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끈기가 있나요? 끈기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주제는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 끈기 있는 바, 끈기 있는 무엇? 믿음이 한번 끈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끈기 있는 믿음이 중요할까요? 끈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목표, 바울이 기한 신앙의 표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 구절, 이 교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나요? 끝까지 견뎌본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셨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첫날 후은 첫 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점으로 세우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이 한번 새해 첫날 여기서 결심한 것을 한두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세우고 적어도 수십 번 맞이하는 한 해, 1년을 단위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물론 목표를 제대로 이룬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에 근접해 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죠. 목표에 근접해 가도록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쉬고 싶어도 일어날 때가 있고 좀 자고 싶어도 잠을 깨워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운들 혹은 그런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끈기라고 얘기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에 비추어 보면 끈기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뜻을 표준세분역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자신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 여러분이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가지는 말을 붙잡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견고하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이 갖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끊기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믿음의 일정한 성취,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끈기 있는 믿음이 견딤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38절의 이 구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어지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이 여자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뒤로 물러서나요?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일종의 무슨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일이 자신이 없으면 뒤로 물러섭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예측되지 않을 때, 맞으면 실패할 것 같을 때,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점심 내기, 자장면 내기, 탁구를 치는데 상대편과 게임을 하면 질 것 같을 때, 그때 그만두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핑계를 댑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복식으로 2대2로 11점 내기 3세트를 쳐서 지는 팀에서 오늘 점심 자장면을 낸다. 이러면 반드시 상대편에 한 명 얘기합니다. 아우, 내 목이 이렇게 아프네. 어제 자다가 내가 목이 삐끗해가지고 목이 잘 안 돌아가잖아. 그렇게 하고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목만 온전했어도 너는 끝이야. 핑계를 미리 대는 거죠. 우리가 제일 학교 다닐 때 꼴보기 사람은 누구예요? 반에서 시험만 보면 1등이고 100점인데 이런 아이들은 꼭 시험 보기 딱 그 아침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 하나도 못했네. 우리 집 이사 갔잖아.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네. 그리고 언제 우리한테 배신감을 주죠? 시험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합니다. 근데 몇 점 맞았어요? 공부 안 했대는데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옆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끈기 있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그리스도에게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나 전투는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앞두고 왜 게임을 하기 싫어하나요? 전력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선수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싸움은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공격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별로 옳지 않게 행동한 게 없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남을 돕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넘어뜨려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선하게 하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남을 돕고 영혼을 살려도 이유 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욕을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비참하게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끈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세력에 맞서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에베소 6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때 씨름은 싸움, 전투, 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게임은, 한 라운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신발, 여러분이 신는 전투화를 땅에 깊숙이 받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끈기 있는 믿음의 특징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을 넘어뜨려도, 여러분이 어떤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10장 저희들이 읽은 36절, 37절입니다. 36절 이렇게 도전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신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

0: 조금 더 우리가 한자를 쓰면 약속이 성취될 때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첫 다섯 권 책을 우리가 터라라고 부르는데요. 터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라는 두 가지 기둥이 존재합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가 구약 첫 다섯 권이고 그 다섯 권이 길게 이어지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오늘 12시에 오늘 해가 지면 오후 7시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일종의 공간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원할 때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을 때, 노인 되었을 때 온 거죠. 히브리서 6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것은 밤에 도적처럼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적게 쌓여지는 이유는 바로 이 빈 여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내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버텨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다섯 주간 다룬 내용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믿음을 과연 다음 세대에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미래를 향한 기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듯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듯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우린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어떤 것인가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서에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대답은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역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을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특징이 있죠. 끈기 있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결단으로 지켜집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신앙을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였던 레이먼드 딜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주거나 도와주리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아멘으로 공감하십시오.

하시죠. 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때로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삶이 힘들고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길을 인내하며 잘 걸어간다면 그 끝엔 주님이 예비하신 크나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471님, 여긴 천안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군침 도는데요, 비빔국수 먹고 있어요. 더 맛있네요 하셨습니다. 여름에 먹으면 별미인 비빔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0445님,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 무더운 날씨 지치지 마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저를 응원해 주셨군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힘으로 우리 모두 더운 여름 승리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3471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라모십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8858님 너무 덥네요. 아들과 영화부 예배 다녀와서 여전히 육아하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더위에 아이와 이렇게 함께 지내는다는 것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몸은 힘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9507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이불 빨래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이불 빨래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도 깨끗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감사해요. 어느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데일리 NK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전해졌고요. 우리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이 소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은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백 명이 강제 송환된 사실과 또 한국행 시도 중에 체포된

체포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선 하나, 또 우리의 짧은 기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됐고 소망이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회복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그 땅에 남겨진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그 땅에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온전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억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 그 땅의 생명의 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북한을 떠올려 보시고 또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없이 참된 자유와 위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기도가 모여서 그 땅에 생명이 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새롭게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문용택 교수님의 음성으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성도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고 있는 협력 사역자를 만나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자는 오래전부터 중국으로 탈북해온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사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자매가 누군가의 고발로 잡혀 북한에 강제 북송이 된 후 연락이 끊겨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자매가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탈북자매 20여 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여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친분이 있는 탈북 자매가 사역자를 찾아와 언니 하나원에서 막 나온 자매가 있는데 감옥에서 만난 믿음의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자매가 감옥에서 나가거든 내가 말했던 선생님을 찾아보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꼭 언니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 자매를 데려왔는데 처음 하는 말이 오마나 언니가 말했던 선생님이란 게 한눈에 안겨옵니다. 선생님 눈빛이 그 언니랑 똑같습니다. 언니 눈에서 불꽃이 나왔는데 선생님 눈에서도 불꽃이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옥에서 만났다는 자매와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니 맞다고 하면서 감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감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끌려나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하도 맞아 얼굴이 터져 피범벅이 될 때가 많았는데 너무 많이 맞아 형편없는 몸으로 쓰러져 있으면 제가 슬그머니 가서 그 언니를 부축하면서 나도 언니가 좋아하는 분 좋아한다. 이제 예수 믿으라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다 언니 진짜 맞아서 죽는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여기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아서 나가거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서 감방에 던져지면 누더기 같은 이불로 덮어두었는데 죽은 것 같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불이 들썩여서 들춰보니 그 언니가 엎드려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맞아서 상처난 곳에 염증이 심해 제가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간수들이 염증이 심한 언니의 젖가슴을 마취도 없이 생사를 그냥 도려내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 소리라도 지르라고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까만 차가 와서 언니를 실어 갔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겠지요. 언니는 지금 주님 곁에서 행복하게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되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너희도 갇힌 자처럼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혼자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리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하는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루속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고 그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 고난당하는 북한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감옥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

0: 있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정은주 간사님께서 전해주신 기도 편지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는데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북한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한 곡 이어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땅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메이커 1집 앨범에서 찬양 전해드립니다. 마라나타 찬양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신명기 6장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들여지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예배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세워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이구나.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예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백마디 말보다 내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쉐마 교육과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매일 신앙으로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슬비에 젖어드듯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 사람인데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깨어있는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은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팩트 더 바이블 뮤지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이 노래합니다.

한양의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합시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모습만 서 있는 유다 백성,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 날씨는 정말 다채롭지요. 해가 쨍쨍 비치기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태풍으로 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요,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 중에는 여름방학과 부모님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또 여행을 갈 계획인가요?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 박물관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하고 있거나 다녀왔을 수 있어요. 또 친척, 친지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 우와, 이 바다는 정말 푸르르고 넓고 깊구나. 그런데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0: 또 시원한 계곡 있는 산에 갔다면,
2: 어머나, 이렇게 푸르른 숲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온 계곡물은 정말 시원한걸. 이렇게 멋진 산과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말이에요.
0: 무엇보다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시고 여러분의 키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 여행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의 일정상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친구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과 세달몬트 키즈 싱어즈의 All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키즈벤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스페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들었던 찬양을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34장에 나오는 또 35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지금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34장에 보면 세겜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딸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 바로 이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이에 격분한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종교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재산도 다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또 비비는 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그 일어날 일도 처참하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이 오면 이제 이 가족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 가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34장에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님은 막을 수도 있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 막지 않고 그냥 두셨죠? 그런 질문들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는 야곱의 삶이 세겜이 아니라, 편안한 세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장소 베델이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과 두려움밖에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열심히 살든 잘 살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건 소유가 많든 적든 그 일어나는 마지막은 두려움과 멸망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34장에 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의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겜의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이 멸망당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다양하지만은 우리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암담한 가운데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도 않고 찬송도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이 35장에는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참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정말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길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족속들의 다른 보복에 떨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장의 해결책이나 세상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영혼도 멍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절망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럴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죠. 또 하나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삶의 풍랑을 만나 가슴이 찢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레마로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지날 때에는 그때도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들려졌는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걸어야 될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잘 듣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또 내 귀에 솔깃한 얘기도 잘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야곱에게 들리냐?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저 절망과 자책감,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인간적인 잔꾀로 연명하던 세겜의 안이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누구든지 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 일어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찌들어 앉아있지 말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롭게 도망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자신의 서원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감격적인 바로 그 땅,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세상의 편안함만 추구하느라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를 절대적 관계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내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감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그냥 참석해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반적인 얘기로 듣고 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뭐 그렇게 듣고 피곤하면 잠도 좀 자다가 옆에 가까운 친구도 만났으니까 얘기도 좀 하다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생명을 좌우하고 나의 미래를 좌우할 그리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뭘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를 확인해 봐라. 너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감격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꽂히게 되자 야곱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풍요에 취해 약속을 잊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영적 기억력을 가동해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

할 때 회복의 첫걸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란을 겪고 가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내 삶에 익숙해진 우상을 묻어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야곱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파고든 세속의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 머무는 10년 그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세속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연 중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었던 이방 신상들, 주술적인 부적들, 사치스러운 귀고리, 집안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왜 묻었다는 표현을 썼느냐? 묻었다는 표현은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할 때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걸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는가? 상수리나무 아래는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로 언약과 결단의 장소로 사용될 때 이 상수리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결심이 뭘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젖어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을 때에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 이웃 부족들이 연합해서 같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우상을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역사를 막으시고 환경의 도우심과 보호막을 펼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갑니다. 첫 번째 8절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의지했던 영적 정서적인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유모, 그 리브가 드보라를 하나님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을 때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뭐라고 했냐면 알론바구시라 그랬어요.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힘을 얻고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 유모가 떠났을 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벗겨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할 만큼 사랑했고 평생을 집착했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한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여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죽게 하라, 그 말대로 라헬은요 막달라굴에 묻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는 헤브론에 가지 못하고 중간 베들레헴에서 중간에서 죽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라헬을 통해서 봅니다. 라헬은 죽게 하라. 그리고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셉, 먼저 낳은 아들 요셉은 하나 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했지만 결국 그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집착했던 그 여인, 어쩌면 그 여인 때문에 살았고 14년의 기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14년을 머슴살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남자하고 살고 계시나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야곱도 참 행복한 남자다. 왜요? 14년간이나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 라헬을 뺏어가는 건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에서가 올 때도 다른 사람 다 앞에 세우면서 이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삶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울타리와 같았던 유모 드보라,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차대로 거두어 갔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적인 버팀목이었고 세상적인 집착이었고 정서적 우상들을 하나씩 비워내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쓰레기와 우상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가는 그런 은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았다면 지금쯤 여러분이 여기도 없을 뿐더러 보기 참 힘들 거예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깎인 부분이 없어. 깎인 부분이 없으니까 거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깎아나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성품이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왔다고 변수했어요.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땅의 복도 말씀하셨고 후손들의 복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복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이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성경 주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시니까.

0: 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움에서 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식한테 왜 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 주신다 그랬어요. 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그 의미. 굉장한 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는 막내아들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라헬이 죽어가요. 하나 더 했는데 요셉 이름에다가 하나 더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 더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논이라고 짓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셨긴 주셨는데 슬프구나. 너는 인생의 슬픔, 엄마 없는 슬픔을 가지고 넌 태어났구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바로 바꿨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바로 이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혜의 아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절망과 슬픔과 아픔,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것만 봤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슬픔과 고난과 아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점이 달라져야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 환경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기회들, 하나님 주신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아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다 쏟아놓기보다는요. 희망적인 말들,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말들, 사랑과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계신 그 자리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축복하노라 테너 이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시기의 찬양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고 했는데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 함께 굴러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지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김민석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약속, CL 여성중천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상을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하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얼마지 않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실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원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찬양의 말이 실상이 되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레저스 브루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바다로 갈 수도 있고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숲으로 가서 초록의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 영혼이 시원해지시는 날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를 전하며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명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좌절되는 일로 감정이 땅으로 꺼질 때도,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 많이 경험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길승의 닮아가네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혼자 중얼중얼 네 선포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주여 주여 주여 라고 열 번만 외쳐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마음보다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조준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조준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롬의 고난 내용은 편이실 것과,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송가 세 곡을 들으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계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감정보다,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Bill and Gloria Gaither Cross가 부릅니다.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Jesus paid it all.

찬송가 이 세상 엄하고 지저스 파이리로 비렌 글로리아 게이더 크로스와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스미낫 페르난도 올

제가의 찬양 또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죠.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주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사야 61의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네, 영원히 은총이 버 마커스의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앞선 곡 빈틀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모셔서 아이자야 61 피아 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함께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나눌 아쉬운 시간이 됐네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처음에 했던 말씀이죠. 무릎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또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지 않을까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 마지막 곡으로 인테그리티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말씀.

읽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잠언 25장 28절 말씀 소개할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듣다 보면 한 위태한 사람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얼마나 쉽게 약탈당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을 약탈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제어되어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날뛰기 시작하면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위태한 성읍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감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5절 말씀.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독만 나온다.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영혼의 독만 나올 뿐이다. 약초를 오래 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나는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일부러 그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둔다. 일부러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고 국내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 준비도 여러 편을 동시에 더 많이 한다. 어떻게든 문제로 끌어당겨지는 나를 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창을 많이 열어젖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 함몰되어 정말 미칠 것만 같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억울한 사연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분하여 자신을 모함한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만 계속했다고 한다. 그럴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만 올라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더 괴로웠는데 지인의 권고로 성경책과 경건서적을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슴 속에 넘치더라는 것이다. 사업이 안 되고 좌천되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지나거든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바란다.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대로 있어야 한다. 안개가 가득하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그냥 견뎌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않았다. 그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다.

할리브레 카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종교활동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영생을 받는 건 아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성경학의 상세한 문제들을 논할 수 있다 해도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이다. 성경 지식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라는 초청은 거절한 이들이었다. 다른 대용품들을 의지하고픈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대용품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봉사, 선행 또는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적인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한 가치에 비할 때 자신이 한 모든 선한 일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생생하고 점점 성장하는 관계보다 종교적인 활동에 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축복들에 대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한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자로 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어 주시는 계시자이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본래부터 나의 것들에 대해서 어둡고 무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비록 이것저것 해보지만 너희의 무지는 여전하다. 너희 마음이 베일에 덮여 있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베일을 벗겨버릴 수 있고 너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 올바른 기도는 외적 표현뿐만 아니라 내적 의도도 옳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빛을 받아야만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익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무의미한 수다가 되고 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말이 각자 따로 놀게 될 것이고 기도의 겉과 속이 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잘 이해했던 다윗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처럼 선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표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적절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가 주님의 깊은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가 주님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제 삶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무엇이 좋은 일인지 알 수도 없는 연약함과 무능함이 제게 있사오며 또 어떤 좋은 일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함과 무능함이 제게 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연약하거나 힘들어할 때 항상 도와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어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나의 영혼 피곤에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마음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주신다. 아일랜드 출신의 브랜던 그레이엄과 노르웨이 출신의 롤프 렘란드가 듀오로 결성한 그룹 시크릿 가든이 2002년에 발표한 유명한 곡 You Raise Me Up 우리말 가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낙심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는 곡이죠. 이 곡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치유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발표 이후 수많은 음악가들에 의해 다시 리메이크되어 세계적인 명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04년 아일랜드에서 결성되었던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 셀틱 우먼의 연주와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You Raise Me Up. 2004년 아일랜드에서 결성되었던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 셀틱 우먼의 연주와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Bonjour, je m'appelle Nicolas.
2: Bonjour, je m'appelle Sarah. Je suis née à Saint-Brieuc et j'habite à Paris.
3: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여름에 유럽 여행 온 기분으로 멋지게 찬양 들으시라고 프랑스의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 갈등과 테러로 얼룩진 프랑스와 유럽을 위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한 달간 찬양과 함께 극동

성가 이야기. 다음은 썸머 스페셜에 보내드리는 파회의 교회 칸타타입니다. 오늘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1731년에서 1735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1악장은 코랄로 시작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주님의 자비로움과 선하심으로 선행은 이제 소용없네. 더는 우리를 지키지 못하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네. 이런 가사의 1악장 코랄입니다.

화해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요 중에서 1악장 코랄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나 우리는 너무 나약하여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만을 좇아 살았으니 그 누구도 경건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신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거기에 맞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아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끌어모아도 혼자서는 그 누구도 사악한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우리가 너무 깊은 곳에 빠졌으니 심연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 합니다. 구덩이가 벌써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그런 공경 속에서 그 어떤 손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3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이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는 죄 없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그의 고난 위에 믿음을 세우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예수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4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소프라노와 알토가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마음속 믿음의 크기를 보시며 오직 믿음만을 받아주십니다. 믿음만이 의롭게 할 뿐 그 외 다른 것은 너무 나약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5악장, 소프라노와 알토가 부르는 이중창이었습니다. 다음은 6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달으면 우리의 양심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곧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그것을 위안이라 부를 수 있으니 이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약속하셨으나 지혜로우시게도 정확한 시간은 침묵하신 그때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는 필요한 때를 아시니 속임수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6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놀라지 마라. 그분은 자주 함께 계시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지 하지 않으시니 그의 말씀을 더 확고히 받아들여라. 내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0: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9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여름의 활력 충전소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우리나라 CCM 세 곡을 합창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서운정 편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서은정 편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였습니다. 다음은 성가 이야기 이 시간 끝곡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셉 마틴의 성가곡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

미국의 작곡가 조세 마틴의 성가 사랑의 주 예수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에 그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공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신약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신비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신비인데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서울 모태탑 장단이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나 나의 삶에 그분의 향기가 사랑으로 풍겨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이다 구일이 여사가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대단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시도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찬송이죠. 샤론의 꽃의 학명이 무궁화라는 사실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미국 한인 교회 중에 이 찬송을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지 않고 무궁화 꽃 예수라고 개사하여 부르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누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찬송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축복입니까?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찬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타코럴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방패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설교로 크게 쓰임을 받던 더블리 타잉 목사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옥수 타작기에 한쪽 팔이 잘리고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하면서 남긴 말은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 일어납시다 였다고 합니다. 임종을 지켜보던 저 필드 목사가 큰 영적 도전과 감동을 받고 쓴 찬송시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입니다. 기들고 앞서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군사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방송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의 4절 가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성도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테너 엄정행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오늘 영혼의 찬송은 찰스 웨슬레 씨의 준대리 고을 붙인 경배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단순한 코랄 형식의 찬송인데요. 가사와 음악이 모두 품격이 높은 대단히 놀라운 은혜의 찬송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

Praise Praise with Ginny Yu. John 7 verse 38.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Amen. 해피 Lord's Day, everyone. Hello, hello.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excite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is nothing more refreshing on a hot summer day than a cool stream of water. 네, 정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모금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Just as our bodies become thirsty, our hearts can become thirsty too. 우리의 몸이 목마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We search for peace, hope, and strength in many

places, yet our hearts often remain empty. 우리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힘을 여러 곳에서 찾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곤 하죠. Today Jesus invites us to come to the only source that never runs dry.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John 7 verse 38.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ll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When Jesus spoke these words, he was standing in the temple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하나님 앞에 부

며 예배를 드렸죠.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Then on the final and greatest day of the festival, Jesus made an astonishing declaration.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He was telling the people that he himself is a true source of living water.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The living water Jesus gives is not just for a moment. It is His Holy Spirit who satisfies the deepest thirst of our souls.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요,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When we stay close to Christ, His life begins to overflow through us.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요. 또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요. 목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수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Amen. As we step into the rest of our day, may we remember that Jesus is the source of living water.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또 이번 한 주를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진이유였습니다. Bye everyone.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아이들 300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그릇과 빈 물컵만 놓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뮬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빵집 주인이 밤사이에 만든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기부하러 찾아왔고, 뒤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에서 버리느니 우유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며 우유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빈 식탁과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찮게 보이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놀라운 존재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오코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성 선교사님이신 메리 슬레서는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다급히 뛰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이 근처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답니다. 당장 문을 꽉 잠그시고 숨으셔야 돼요. 그때 슬레서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잠긴 문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맹수도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문을 열어둔 채 깊은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고 그 믿음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 어떤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

간절히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세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는 사역의 후원도 떨어지고 이 당장 먹을 쌀마저 바닥 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후 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교 후원금이 정확한 시점에 도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라이프웨이 워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시아그림 김정석 제 목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새고기션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라이프웨이 월십의 감사하는 성도요, 또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지요.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쭈쭈쭈쭈쭉 뒤적이고 있더라는 거죠.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아, 저 작은 새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뒤적이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를 내가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작은 깨달음의 음성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와 삶의 무거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며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라는 것을 작은 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새고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시달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모이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던 아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배를 만드신 분은 이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시나팸.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2주간 여러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로,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함께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첼리스트 예슬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한 충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역함으로 신뢰를 지키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이뤄가는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충성이란 열매를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거든요. 우리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불러가며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세 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누는데요. 이 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남이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실, 진실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네아만은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몸바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충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열매 충성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 말하는 거래요. 아, 정말 갖고 싶은 덕목이고요. 꼭 삶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뤄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들에 나의 시선과 관심이 멈추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위로가 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 생명의 양식, 참된 만나, 나의 사랑,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명연의 내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최선배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됐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까. 아마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특별히 북녘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걱정을 습관처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또 채워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믿음을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거면서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불평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건 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정보들, 소식들, 복음의 기쁜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에 또 남한 지역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북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안절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받으신 은혜들,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일

기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꽃집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파니까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배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해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물에 들어섰을 때 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 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사상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이 실제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이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정보기술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720만 배럴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치솟은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을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속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고 감소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원유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축유 방출이 이어지는 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석업체들은 최근 넉 달 동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가 계속 줄어들 경우 미국의 비상 대응 능력은 물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정세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2% 목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연준의 추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폰 공세와 초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가전과 TV 사업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반도체 호황을 완제품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지진은 2016년 2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히나고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 3일 동안 강한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올해 초 이 단층대를 전국에서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바 있으며 활 단층 지진은 진원의 야타, 강한 흔들림과 건물 붕괴,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으며 일부 대피소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에어컨까지 고장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규슈 신칸센 일부 구간에도 운행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을 실제 가정에 투입하는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집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을 수행하지만 현재는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직원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원격으로 조종하고 현장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며 업계는 이를 완성품 판매보다 유료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앞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격 조종 비중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 상용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북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잇따라 확충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청진교도소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감동과 관리시설, 경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한 정책과 맞물려 수용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말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증축이 확인된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최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경 통제와 사회 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난으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역시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방대와 공안, 해경은 열 감지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정보는 여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 밀수나 개인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물품이 들어온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도 공식 세관을 이용한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경 지역의 개인 밀수업자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측 감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소비재와 생필품 공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기술, IT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전자결제 뒤에서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있는 돈주들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사 보험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보험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비해 보안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국제축구연맹 FIFA 자선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민을 비롯한 BTS 멤버들이 공연에서 착용했던 의상도 함께 출품됐습니다. BTS 의상 전체의 낙찰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익금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자선 행사로 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부분의 물품이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K-POP의 문화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돼 낮에는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6도, 수원이 2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36도, 인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에는 충남 보령이 25도, 세종과 천안이 24도, 낮 최고기온은 세종, 대전 37도, 청주, 천안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가 28도, 제주도와 서귀포가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가 33도, 서귀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남과 또 영남 지역에는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시니즈와 삭주, 구성은 종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 성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인데요.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역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남북한의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탈북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녘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청취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공익활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주중의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다.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평안의 새벽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송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 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0: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째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찬송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함께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번에는 영어 찬송으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까지 호산나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가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섯 번째 정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한정착 1년차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거의 1년차 전후에서 접어들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셨으니까 집을 봤잖아요. 네. 빈 공간에 넓은 집 하나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세탁기도 채우고 에어컨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겠어요, 선생님?
0: 네. 집에 뭐 없는 게 없이 진짜 갖춰놓고 살아요.
1: 거기에 구비하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건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0: 아, 그 뭐 그 집집마다 그 냉동기나 세탁기 무슨 바까마 같은 거는 다 있죠. 그 그리고 네. 뭐 그 바까마라면 다 그 하나에서 수할 때 다 주고 뭐 아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주고 이런 거나
1: 네.
0: 아,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그

0: 아, 벽시계? 벽시계는 아. 하나님 말씀 씌어진 시계. 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복이 있으리라. 그 푸른 잔디밭에
1: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0: 예, 맞아요. 그거.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네, 그 액트에서 네 걸어놨어요.
1: 너무 좋은 말씀.
0: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 읽고.
1: 어, 세상에.
0: 기도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의식 주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의 우리가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주거 생활하는 것. 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게 같은 듯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르구나 라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다르다는 거는 그 북한에서 살 때는 그래서 아 그 집이라 하게 되면 아 그 개인 집은 개인 집이죠.
1: 네.
0: 예, 그 남편의 집이니까 그 중국에서 살 때는 신분이 없으니까 아, 그 어쩐지 그 자기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이런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1: 네.
0: 신분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신분이 없으니까 병도 볼 수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약이나 사 먹을 정도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딱 받으니까 아 이게 내 집이구나.
1: 아
0: 그런 감이 들고 아 이게 내 집이고 내 신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한 집이니까 집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갖고 그래서
1: 네.
0: 진짜 일생껏 모든 걸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되겠는지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야.
1: 아.
0: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집을 꾸리는 거예요.
1: 밥가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밥솥인데 네. 밥도 자주 해 드세요 선생님?
0: 네네네. 매일 그 밥가마 다 밥 해 먹고.
1: 어떤 밥 주로 해 드세요?
0: 잡곡도 해 먹고.
1: 예.
0: 그리고 그 오니까 그 뭐 진짜 너무나도 저는 올 때는 그래서 자그마한 배낭 하나 그래서 옷 몇 개 넣어가지고 자그마한 배낭 하나 메고 왔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에, 진짜 이 하나원 수료할 때는 야돕 상자 큰 상자 야돕 상자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턱 들어오니까 나
1: 네.
0: 진짜 감동 됐어요.
1: 두 손 무섭게.
0: 난 올 때는 빈손을 왔는데 아 나올 때는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이 그 우리가 나올 때는 그 우리 그 기수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진짜 이건 본가집이다. 이 시집을 갈 때면 이렇게 짐을
1: 네.
0: 많이 꾸려져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북한에서 시집 갈 때는 잠깐만 밥솥도 못 가지고 갔어요. 진짜 그 이불이나 그 한 몇 채 정도 해가고 그 소래기나 그 좀 몇 개 해갈 정도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1: 네.
0: 일일이 밥가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진짜 숟가락까지 진짜 이 뭐 사발 식기까지 그 다 이렇게 갖춰주고 자그마한 그 양념 그릇까지 다
1: 네.
0: 이렇게 갖춰서 우리 이렇게 진짜 집까지 마련해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 아 진짜 너무나도 아 이게 진짜 내 나라구나.
1: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이 챙겨주잖아요.
0: 네, 교회에서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 진짜 이 아, 비록 이 땅에 뭐 친척이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피줄을 나는
1: 네.
0: 친형제가 없고 뭐 그 친척이 없다 하지만은
1: 네.
0: 이 여기 와서 이게 살아보니까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고
1: 네.
0: 아 부모님을 그 여행보호 시설에서 그 부모님 어르신들을 모시면 다 자기 부모님 같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차 정착 시간이 되셨는데 집도 다 꾸리시고 직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1: 나의 남한 생활 1년을 돌아봤을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고생, 예,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고생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누르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1: 네.
0: 만족스러운 반면에

0: 예, 고향 땅에는 저희 자식들, 형제들, 이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1: 네.
0: 아, 그들도 언제면, 예, 저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생활, 그 다음에 행복한 생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누려보며, 이렇게 자, 먹기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사는 이런 생활. 진짜, 그, 아, 저거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거 쓰기 싫어서 이런 생활. 언제면 그런 생활을 해보고 살 날이 왔으면 하루빨리 왔으면 통일이 언제면 되려나
1: 네.
0: 기대하는 중이에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또 경험하면서 하시다 보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던 고향 땅인 북한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읽으신다고 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고향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지금도 저 매일 그 아침 기도, 저녁 잠들 때 잠들기 전에 기도, 아, 기도 있어요. 그 있는 건 그래서 예,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해 주세요.
1: 아, 예. 아멘.
0: 예, 이제는 그 80년 남아 되는데
1: 네.
0: 우리의 그 그러니까 제 2세 그러니까 1세 이상 가족들이 아 지금도 남한의 많은 이상 가족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이상 가족들이
1: 아.
0: 1세들이 지금도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 형제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2세인데 2세 이상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 비극이 저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1: 아멘.
0: 그런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세대는 우리 꼭 그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 자식들이 예, 하루빨리 그 우리 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1: 네.
0: 예, 그 우리 전세들을 이어서 끝까지 온 나라 온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1: 아멘.
0: 매일매일 같이 그저 기도합니다. 그 하루빨리 그저 통일의 날이 오도록
1: 아.
0: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날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아, 믿습니다. 아멘.
1: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고향 북한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맺어볼까요?
0: 저희 고향 우리 고향에 있는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1: 네.
0: 예,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꼭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어줄 날은 있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1: 아멘.
0: 기대하고
1: 아멘.
0: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고난을 견뎌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꼭 오니까 부디부디 앓지 말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1: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같이 기다리면서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시 만날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이곳에서 수도권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주민분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천국 소망 그 하늘의 열쇠를 함께 줄 수 있는 고향 북녘 주민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역시 미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 MHz 출력 5kW, 청주 FM 104.7 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요. 이소망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GAP로 이룬 샘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다같이 넓은 은혜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찬양 후에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희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표님.
1: 네.
0: 이 더위를 이겨내는 대표님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조언?
1: 뭐 한국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너무 덥다 할 때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 있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개인들이 집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다음에 그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선풍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그래서 종일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뭐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압록강이나 뭐 대동강이나 이런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해수욕하거나 아니면 찬물에 뭐 발이 얹혀놓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한 번씩은 이제 백두산 답사 같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관광 같은 식으로
0: 네.
1: 그 일반인은 못 가죠. 근데 간부들끼리는 또 답사권 해가지고 답사권을 또 어디서 또 이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0: 네.
1: 좀 선선한 곳으로 놀러 가죠. 김일성, 김정일도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양시나 그 더운 쪽에는 있기 힘드니까 여름에는 한 달 정도는 삼지연을 비롯해가지고 고산지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팁이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생각도 못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서 덥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 틀어놓고
0: 네.
1: 그리고 뭐 또 차에 타도 에어컨이 있고 각종 어디 가도 에어컨이잖아요. 사무실 가도 그렇죠. 에어컨이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 나가면 이 상점들 있잖아요. 쭉 서 있는 상점들 보면 상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상점 있는 그 복도 안에 건물 안에도 그래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엄청 시원하잖아요.
0: 참 문을 열어도 그렇게.
1: 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도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0: 맞아요.
1: 더위를. 네.
0: 여름나기 더위를 이기기라는
1: 네.
0: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의
1: 그렇죠.
0: 여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나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0: 손내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1: 지난 10일 스탠드 에어컨 렌탈 8월분 4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지난번에 나눴던 에어컨은 저희가 차량 에어컨에 대해서 자동차 에어컨에 대해서 맞습니다. 한번 나눴었고요.
2: 네.
0: 이번에는 집 안에 에어컨을 교체하신 거죠?
2: 그렇죠. 그 보면 차량도 이제 항상 전번도 이제 차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냉매가스가 차기 만드는 그 이제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0: 네.
2: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간 소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집에 에어컨,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 또 그전에 새거 싸고 쓰던 건데 그것도 한 또 깨대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0: 네.
2: 제품이 질은 좋은데 살 때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 가전 제품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0: 네.
2: 그게 약간 좀 소모가 되거나 뭐 고장 나요.
0: 맞아.
2: 근데 제가 고장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장 안 하면 공장들에서 생산을 또 자꾸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판매를 그
2: 판매 그게 네,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집에 있는 에어컨이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원래 냉매가스 나간 줄 알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안에 지금 장비들 자체가 전자설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 한 10년 더 넘게 쓰다 보니까 그게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야 이거 바꾸는 게 어떠냐 또 집에 또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0: 네.
2: 그래 또 고민해봤죠. 근데 요즘 꽤 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는 또 한 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몇 년 두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0: 할부.
2: 할부면서도
0: 네.
2: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휴 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0: 제휴 카드요?
2: 네, 제휴 카드.
0: 근데 카드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2: 요즘에 지금 외화상점이나 일부 이런 데서는 그 카드라는 게 있대요.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다 카드라는 게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0: 네.
2: 또 신용카드도 있지만은 새 제품 팔 때 카드사들이 자기네가 자기 카드를 새로 쓰기 만들려고 이 카드 쓰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러면 할부하는 가격에서 매달마다 얼마씩 낮춰준다. 그러니까 하면 할인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0: 1% 할인해준다도 있고
2: 네.
0: 아니면은 뭐
2: 네.
0: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에서 1% 할인해준다.
2: 이분이 30% 돼요?
0: 30%?
2: 한 달 30%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인데 근데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쓰고 남지요. 너무도 많이 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뭐 한 달에 나가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네. 한 30%니까 한 2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 그 구매하게 됐죠.
0: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인받을 때도 아마 그 최대 금액이 있을 거예요. 할인받을 수 있는
2: 그렇죠,
0: 최대
2: 맞습니다.
0: 금액.
2: 네.
0: 그렇게 해서 카드라는 개념도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2: 네.
0: 함께 북한 주민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2: 네.
0: 근데 에어컨만 해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밥솥처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2: 예, 정말 다양합니다. 참 그전에 쓰던 브랜드하고 다른 다른 상표, 북한은 브랜드라 보다도 상표라 그러거든요. 다른 상표 그 거리분에 구매했는데
0: 네.
2: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거도 정말 그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른 나라에 호텔에도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산 브랜드잖아요.
0: 그렇죠.
2: 참 이상한 게 세계에서 다녀보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다른 나라 호텔들이 대한민국의 에어컨, 대한민국의 TV, 대한민국의 냉장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 괜찮았지만 또 더 좋은 거라 해가지고
0: 네.
2: TV 보니까 막 소개, TV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 가전제품 파는 각종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갈아 보고 한 두 군데는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가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샀죠.
0: 이게 같은 에어컨이어도 그 천장에 달리는 게 있고
2: 네.
0: 벽에 달리는 게 있고
2: 맞습니다.
0: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것처럼 스탠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워놓는 거죠.

0: 저제 이런 쪽이 가는 바람은 문만 열어놔도 다 케어가 돼요. 그 키가 얼마 정도 나면 저보다 더 커요. 이번에 에어컨 산 게 예, 1m80, 아, 1m85인가 돼요, 높이가.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도 세 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는 퐁 뚫고 진 게 아닌데 엄청 이쁘게 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간다 할 때 제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으로 아. 내가 도착할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쯤은 켜야 되겠다고 핸드폰 가지고 켜면서 네, 집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갈 때 퇴근하면서 켜놓으면 집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원해진 거예요. 완전히. 아. 그런 기능까지 다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인 원격 조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격 조종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1: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리모컨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정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켤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지만은 제가 제주도가 있으면서도 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아 이제 떠날 때 아 이제 비행기 타니까 2시간이면 집에 도착하겠지. 좀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해 놓고 하면 그때부터 켜놔도 제주도에서 켰는데도 집 있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1: 맞아요.
0: 예, 너무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 네.
0: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바람이자처럼 어 막 그 센 바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무풍인데도 아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습기 있잖아요. 습기. 제습 기능도 있어요.
1: 맞아요.
0: 공기 청정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특히 요즘 균까지 잡는 헤파 필터라고 넣어가지고
1: 오,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무균 기능까지 있다고 막 말하거든요. 엄청 너무 기능이 좋아요. 그래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1: 근데 이렇게 기능도 기능인데 결제하는 방법도 아까 카드를
0: 맞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월에 45,000원.
0: 네.
1: 그러니까 8월분으로 45,000원을 결제하신 거면은 매월 이렇게 금액을 따로 내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보면 에어컨은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필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교체해줘요.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 4년, 5년, 6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아. 근데 6년까지 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 달 가격이 원래 이 비용이 에어컨 좋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3,000달러가 되는 돈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비싸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통 좋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1: 네.
0: 우리가 10년 쓰다 치더라도 6년 정도만 쓰는 걸 계획하고 6년 동안 매달마다 할부로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휴카드를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6년 동안만 그 제휴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돈을 30만씩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뭘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부식물 싸먹고 하는 거 다 그걸로 구매하면
1: 네.
0: 매달마다 30%가 할인돼요. 2만 원씩.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내는 건데 4만 5천 원이면 오전에 한 오전 한낮에 나가서 오전 한겨울이라면 되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도 부담이 안 돼. 한 달 쓰는 사용비료가 그래서 오전도 한 시간도 아니 한 두 시간 반, 세 시간만 이래도
1: 아,
0: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1: 네.
0: 북한에서는 야, 그 3,000달러짜리 그렇게 비싸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1: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초년생도
0: 네.
1: 네 시간만 일하면은 벌 수 있는
0: 맞습니다.
1: 네. 돈이고 우리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한 시간을 안 해도 이 돈을
0: 아닌데요 한 2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데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0: 네.
1: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곳곳에서 너무 다 강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0: 맞습니다.
1: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다 보니까
0: 네.
1: 걸리는 감기.
0: 네.
1: 근데 냉방병을 얘기를 할 때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면 특히나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저는 그 행복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시원하다 보니까.
1: 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간극이 참 큰 오늘의 일상, 오늘의 내돈내산이었는데 오늘 이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0: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1: 네.
0: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몸에 이제 그 전달 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복음 속에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위도 모르는 정말 이제 시원한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 거고 또 추위라 한다면 추위도 따뜻한 햇볕 같은 그런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도 성경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아멘. 하거든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차례, 총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후에는 키네스페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간 조선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 태양신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며 특별히 백두혈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백두산의 고향집을 사적지로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조선을 영도할 수 있다고 하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계층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또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과 북의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소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첫째, 내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나온 그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모세는 한 번 더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와서 이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크신데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솔직히 아뢰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이런 소원은 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솔직히 구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둘째,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인데 그냥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고하십니다. 이 말은 내 기도가 귀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 한번 냈다고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더는 광야의 짐을 지우지 않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하시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꺾여도 주님의 뜻이 더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눈으로는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 속에 담긴 위로이지요. 모세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세워주는 것, 내가 못다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모세는 보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들어갑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9절에 나온 벳포올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도 우상 숭배의 맞은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그 땅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0: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며 욕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주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혼 후 아내와 아이를 보러 교회에 갔다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우유부단한 저는 큰 사건이 생기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나쁜 습성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참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2년여의 별거 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 면접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아내와 큰 마찰 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사용하여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신앙도 아내와의 관계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지요. 25절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 뜻에 순종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얻은 이혼인데 라는 생각에 지체들의 권면도 거부하면서 재결합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며 저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제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는 아내와 재결합하여 믿음 안에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음란과 배신의 죄를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건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내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을 구했지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셨어요. 가나안 대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도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막힐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거절 속에도 사랑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제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우리 백석학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해도 깨닫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인 백석이면서도 이 백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이기는 자들이 최후에 얻게 될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말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천사의 말의 음성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볼 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기의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귀, 학문의 귀, 명예의 귀, 욕심의 그런 길은 살살 들어와도 정말 하나

0: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친이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기도로서 맡기신 영혼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민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쪼깐 돌아서 갑시다. 어떻게 그란다요? 버스가 뭐 택신지하요? 아따, 늙은이가 불파키 에린께 그라제. 수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 차기에 기사는 돌아가든만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노인네, 갈수록 눈이 어둠땅께. 저번 차기에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디. 이 대엄 시인의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입니다. 전라도의 한적한 한 시골 마을을 오가는 털털한

0: 군내버스에서의 노파와 운전기사 사이에 오간 말을 사투리 그대로 고스란히 담화시로 엮은 시라고 합니다. 무릎이 아픈 노인은 운전기사에게 이미 낯익은 동네 어르신입니다. 모르는 노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가는 길도 아니고 아예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 조금 돌아서 가달라는 무지막지한 억지며 횡포임에도 버스가 뭐 택시인지 아요? 라는 짤막한 면박으로 본분을 밝히는 게 고작일 뿐 내심 기사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수록 눈이 어둡고 물파기 아린 노인네를 보며 아름다운 위반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운전기사의 미친 짓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의 따뜻한 정과 인심이 새삼 마음을 짠하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은혜란 말은 사랑할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변덕스럽고 생각이 추악한지 나보다도 더잘 아셔요. 나의 무지막지한 억지며 횡포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따뜻한 정과 마음은 한결같으셔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나 변경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심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나를 영원한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 가운데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위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안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예수 이름의 평강을 전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도 은혜로 보내셨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이 아침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말씀의 식탁을 차리시는 좋은 아침,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8월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이 8월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서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3일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먼저 드립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에스겔 34장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생생한 그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가 대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34장 이 34장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붙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23절에 보시면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는 누구냐? 바로 내 종 다윗이라. 자, 다윗은 이전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종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 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후손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나라를 13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서 때는 이미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유대 왕조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함께 이제 다윗 왕조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여기 23절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텐데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말씀했던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세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성취된 이스라엘, 온 이방인과 열방까지를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성취할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성취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체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대체 신학이다. 이런 이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유선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체 신학이 아니라 교회는 성취 신학입니다. 성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성취 신학. 성취. 자,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회복이 될 텐데 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죠.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37장 26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또 나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들의 성소를 회복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역사.
영원히 함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화평의 언약은 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사가 됐다. 우리가 이제 얘기, 화목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구약의 여러 언약들이 궁극적으로 새 다윗,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자, 이 참된 평화가 이제 임하게 되면 25절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런 짐승들은 어디로 가느냐? 빈들, 광야로 가고 그곳의 숲을 가운데서 잘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짐승들이 살 곳을 따로 정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되면 사람 사는 처소에 이런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지냈던 궁전에 승냥이, 들짐승, 당아새, 낙, 올빼미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빈들, 광야와 같이 살아가는 현상.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평화를 이루실 때는 참된 평화를 주실 때는 이 악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이 GPT가 주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하면 무조건 자기의 불안이고 뭐고 다 GPT한테 물어보죠. 그거 물어보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끈끈해서 막 불안하고 물으면 무조건 꺼내서 GPT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존먹는 악한 짐승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언약이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사야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죠.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내 산, 여기 내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때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그 다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여러분 이 소낙비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죠. 원래 이 소낙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자, 신명기 1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278쪽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전제는 뭐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딱 적당한 때에 주신다. 자, 이른 비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 씨를 뿌리기 전에

0: 그 땅이 부드럽게 갈리고 또 씨를 뿌리면 잘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시고 늦은 비는 뭐냐? 다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한 번 더 비를 내리면 더 풍성하게 과육이 아주 풍부하게 맺힐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재배할 때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여기 다시 예스겔로 오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소낙비를 내린다는 소낙비.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소낙비, 늦은 소낙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는 하나님의 공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 평안을 주시고 소낙비를 주시고 소산을 내릴 때, 아, 또 멍에를 꺾으실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멍에를 꺾으셨죠? 권위 없는 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꺾으신 분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 혼돈의 세력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할 텐데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죠.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새로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또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고 평안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걸 통하여 너희들이 나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한 금식의 이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복된 소낙비를 때에 따라 부어주시고 파종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이 구원하신 양떼들과 평화의 언약까지 맺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파종하기 좋은 땅을 일으키시마 약속하시죠. 그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어제 말씀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주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이제 곧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이 크신 사랑 오늘도 잊지 않고 이 8월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에 뛰노는 양떼로 구별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지켜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과 이러저러 근심의 늪에 갇혀있는 성도님들, 8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으로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8월 3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유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그 승부라고 하는 영화는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의 사제 관계와 스승과 제자의 승부를 그린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바둑이 단순히 그 지적인 오락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거는 싸움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승부의 세계에서 조훈현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체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고 그리고 체력을 강조했는데 왜 그러느냐? 대국에서 시간에 쫓기고 피를 말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게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바둑의 기초, 바둑의 기본은 체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이 계명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초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믿음은 계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을 얽매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명을 부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도와주는 신으로서 믿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시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믿으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기초 체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토라에는 율법도 있고 여기에는 규정도 있고 어떠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계명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계명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가 흐릿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잘못 걸어가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둘째 치더라도, 이것은 제쳐놓더라도 오늘 우리가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희미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20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특별히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은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선언이 십계명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십계명은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세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계명,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20장 2절을 말씀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과 정말 밀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원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무거운 짐과 고역과 얽매이는 것으로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삶의 울타리로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생명과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3절과 4절과 5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될 1계명입니다. 2계명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2계명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할 때 나 외라는 말은 내 옆에 나란히 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그 무엇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1계명은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하라는 계명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도 똑같이 겸하여 믿었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것. 바알은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알, 바알 그러는데 그 바알 신은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아사랴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해요. 조금 민망하게 아세라 신상에 가슴이 너무 많죠. 아세라 신상에 가슴이 주렁주렁해요. 저게 무엇이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천둥을 주는 바알과 그 비와 천둥을 받아서 풍요와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다산을 준다고 약속하는 아세라를 기필코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를 싫어하시고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말은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진리와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럿이 존재할 수 있다.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무속신앙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삶의 행동 규정으로 제시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독교만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횡포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요즘에는 불교도도 있고 이슬람에서 넘어온 사람도 많고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너네 주장만 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견지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이고 지속되어진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유일한 구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것은 오직과 절대라는 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과 절대라는 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더 많은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에 있었어요. 강 건너 저편에도 신들이 있었고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무수히 존재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1계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여호와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동등한 다른 어떤 신들을 놓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20대, 30대가 MBTI 놀이를 떠나서 사주풀이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오냐면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적 같은 거, 액을 막는 것도 디자인을 해요. 저게 액막이 명태예요. 근데 진짜 명태가 아니라 저걸 금속으로 주조를 해요. 그래서 금속으로 배지처럼 주조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차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걸 차고 다니면 애군이 물러간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저게 굿즈가 되어서 상품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저걸 착용하고 다녀요. 최근에 무속 종교를 미화하고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내고 영들을 움직이는 주술과 초원의 행동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겹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됩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속 종교를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름다운 영들의 활동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지를 드러내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실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80 넘어서 교회 처음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우상들과 무속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에 한마디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의 본질,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귀신의 본질. 오늘 우리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명, 1계명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고 올바로 서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오늘 4절에도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아라. 여러분, 아론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아론 보고 왜 안 내려오냐 모세,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절하고 섬겼어요. 그때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이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게 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 다른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 그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섬겼습니까? 풍요와 성공과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같이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랑 반, 질문 반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때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나 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하셨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갔다.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물질이 그에게 더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경배를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이 우상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중대할 수 있고, 때로는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중대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고, 심지어는 애완동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몰아내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몰아내라.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끼었느냐 내가 안 끼었느냐를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와 불의를 결정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도 내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됐잖아요.

0: 에고가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마저도 우상의 자리에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중심 보좌에 하나님 대신에 앉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우상을 몰아낼 때 의와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 호시노 리조트라고 하는 이 계열의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 1914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 한 100년이 넘거든요. 이 호시노 리조트라고 하는 이 리조트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991년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 이 호시노 리조트 계열도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때 이 31살에 4대째 경영을 하는 호시노 요시하루라고 하는 사람이 획기적인 일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 부지에 있는 자기 집을 회사 자산으로 그냥 넣어버려요. 회사 부지에 있는 자기 집도 회사 부지에 있기 때문에 회사 자산으로 넣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척들을 그만두게 하고 자기 전용차도 다 없애버리고 회사 자기 집무실도 사장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컨셉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를 받아들여서 이 경영의 혁신을 이루어요. 그래서 1991년에 호시노 요시하루라고 하는 이 4대 사장이 들어서면서 이 호시노 리조트가 이 경영이 정상화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쥐고 자기 영광을 쥐고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믿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 그것이 제1계명과 2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주는 도구로서의 모습이 참된 신앙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몰아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엎드려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질화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국의 의를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된다. 뭐 예술이나 문화 이야기할 때 우리 자주 쓰는 이 유명한 문장의 아, 그 진짜 의미를 저는 지난 주말에 아주 깊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기회가 돼서 저희 섬기는 교회 학생부 여름 수련회 간식 봉사를 다녀왔거든요. 와,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활동력을 2박 3일 동안 내내 온몸으로 받아내며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 같으면 못한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고요. 정말 그분들의 섬김에 깊은 감동과 함께 반성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아, 자식을 셋이나 매년 수련회에 보내면서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서 지켜보니 이 교사라는 자리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정말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엄청난 헌신과 기도가 필요한 자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보고 알고 나니 그제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수련회 현장에서 교사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관심과 사랑의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나 타인의 수고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가 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뒤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역시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 눈앞에 바쁜 일상만 바라보느라 주변 사람들의 수고와 아픔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내 동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깊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희 귀신의 굿송이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8월 시작됐어요. 썸머 스페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들을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또 여러분들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깨끗한 음질로 끊김없이 극동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말씀 카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호 문자 메시지 같은 번호로요.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합니다. 7406번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신청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잠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본보이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우리 아이들 오늘도 주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멘. 3013번님 사연 주셨어요. 저도 사실 그동안 뭐 방송사 사역 이것저것 핑계로 교회 이런 여름 수련회 캠프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뭐 작은 섬김입니다만 다녀왔는데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어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 우리 자녀 나만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섬김이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아이들 한 200여 명에 한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저희 거의 장관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잠을 안 자잖아요. 선생님들 이 아이들 같이 밤새 가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는데 와 체력들이 정말 다들 아마 돌아가셔서 쓰러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저희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각처 여름에 각 교회들마다 이런 섬김들의 눈물과 헌신들이 가득할 텐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여름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한 말씀 꼭 좀 잊지 않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저를 만나주세요. 아멘. 4780번님 사연 주셨고요. 새로 시작하는 8월에도 저희 가족 모두 만나주세요. 아멘. 8746번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또 개인적으로 이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한 며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푹푹 찢어요 여러분. 이럴 때 또 우리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성탄곡들을 좀 한번 모아서 한번 듣고 기분을 한번 좀 마음이라도 좀 12월의 시원한 예, 차가운 겨울바람을 또 겨울 날씨를 한번 생각하면서 더위를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부터 이어드릴까요?

배정희 목사님의 북치는 소년까지 좀 기분이 좀 마음이나마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8158번님 할렐루야, 무덥지만 새롭게 8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서 어어 했어요. 2박 3일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어제 감사로 예배드리고 깜빡 출근을 잊었습니다. 너무 오래 쉰 거지. 은혜로운 수련회 끝나고 출근하는 8월, 놀랍도록 귀한 8월이 될 것이라고 믿고 화이팅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고생하셨네요. 네. 3729번님도 시골에서 주일학교 마치고 중2 때 심심해서 여름성경학교 구경 갔다가 보조교사 하라고 하셔서 고1 때 교사로 임명받고 결혼하기까지 섬기다가 출산과 육아로 잠깐 쉬고 지금까지 교사하고 있어요. 부장하며 부담감과 책임감이 무겁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신 달란트 감사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성경학교 시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아멘. 아, 예.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시 보게 됐잖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귀하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 저도 그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잠깐 다녀왔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등부 아이들이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식 준비하러 간 엄마들이 중학생이 귀엽다고요? 너무 귀엽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는 눈이 정말 꿀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 자식도 중학생 되면 참 뭐 인민군이 내려오니 안 내려오니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정말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야 저러니 교사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런 사랑을 아이들이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3729번님도 축복하고요. 독일 해외 헤름루트로 유럽 단기 선교 떠나는 대전의 뜰 순복음교 청년들, 와, 그리고 우리 영원히 무사히 잘 다녀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길 바라고요. 또 14일에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아들 하나님 은혜로 귀하게 성장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멘. 단기 선교도 많이 떠나시고 계시죠? 3914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예. 대전의 뜰 순복음교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축복하고요. 네. 막 각각 교회들마다 지금 막 가장 많이 뜨겁고 바쁘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힘차고 생기 있는 때가 또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교회들 섬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 모두 주님 만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신청곡이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 목사님의 찬양 음성으로 이어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 노트는요,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낙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상황이 좋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왜 불안하고 낙망하느냐. 이럴 때 나는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할 것을 선택하는 우리 시편 기자의 그 아름다운 선택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다시 한번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약속노트는 월요일 만나는요, 한 주간의 약속노트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만나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만나 남겨주시면 이번 한 주간 매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약속노트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시청률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최고 26.2%를 찍으면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은 한 은행원인 줄 알았던 중년의 아빠가 알고 보니 전직 특수공작원이었습니다. 이 아빠에게는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딸이 있었죠. 딸 눈치 보느라 꼼짝 못했던 아빠였는데 딸이 납치돼서 위기에 빠지자 이 김부장은 딸을 지키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진짜 힘을 드러냅니다. 이 김부장이 그렇게 나서니까 그저 평범해 보였던 그의 중년의 두 친구들도 함께 숨겨왔던 힘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심숨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숨찐. 요즘 이 K-드라마에서 이런 이 심숨찐 중년 이야기가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년들의 전성시대가 온 것이죠. 겉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초라해 보이는데 그 속에 진짜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본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겉은 더없이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속이 텅텅 빈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자, 여기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앞달락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로 앞에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

그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치유를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자 많은 주변의 사람들, 갈릴리 인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경의에 휩싸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게네사렛까지는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100km에서 110km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그곳을 가는 이 도로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긴 120에서 150km 정도가 됩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직진길은 가능한 좀 피했고, 왜냐하면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가야 됐기 때문에 해변길을 가든지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요단 이 동쪽을 통해서 가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에서 15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대전에서 서울 정도 가는 거리를 온 것이죠. 하루에 한 30km씩을 걸어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여정인 겁니다. 자, 이렇게 먼 길을 이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4일, 5일 길을 걸어온다라는 건 보통 중요한 용무가 아니면 오기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차로 갑니다만 여러분, 4, 5일을 걸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이게 웬만한 일이 아니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요.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그 실마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던, 유대교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주로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 후예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문 유력가의 수장들, 그리고 지도자급에 해당했던 이 원로들, 엘더라고 해서 장로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했던 서기관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상당수가 율법을 아주 연구하고 필사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위임을 받아서 파송받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바리새파는 이 성경에 아주 세세한 규정을 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면 손을 씻는 규례나 고르반과 같은 이 구전에 입으로 전해왔던 이 전통을 중시하면서 잘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중앙으로부터 변방의 갈릴리의 한 동네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를 나온다라는 건 유대 종교 권력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개입하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온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 앞에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네사렛의 어마어마한 치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감탄과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었죠.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위기감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을 잠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거죠.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때 의탁하고 의지하는 권위를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존립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들의 말을 더 이상 사람들을 따르지 않게 될 것 같으니 위기감을 느낀 거죠. 자, 이들의 위기감은 예수님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조사단들은 먼저 예수님께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제자들은 보통 스승의 책임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통 스승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유를 묻는 것이 그 당시의 통례였죠.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제기하는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한다는 것이죠. 어떤 전통입니까? 떡을 먹기 전에,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 씻지 않은 채로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게 위생개념이 발달해서 여러분 이런 거는 율법이 아니라 유치원 때 이미 배우죠. 밥 먹기 전에 뭐부터 씻고 먹어라? 손 씻고 먹어라.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햄버거 먹으러 갈 때 손 씻고 항상 드십니까? 바로 뺏어 드십니까? 자, 그런데 이 손을 씻고 먹으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어라. 이게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감당할 때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물두멍, 큰 놋대야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여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거룩한 손과 발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항상 씻게 이제 규례로 결정을 해놓으셨거든요.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자 18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 대야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해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결하게 씻으라는 거죠. 자, 요런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극단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에게 해당됐던 그 규례를 자신들의 일상의 식탁으로까지 끌어온 겁니다. 자, 시장이나 밖을 돌아다니다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것들에 내가 이 닿았을지 모르니까 이거 씻지 않고 그냥 먹으면 부정한 이 부정함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을 더럽힐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 지킬까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례로 세부적인 규례로 결정을 해서 이거를 기록된 게 아니라 말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뭐라 그러냐?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말로 전해지는 가르침. 구전 전승으로 가르쳤죠. 특별히 이 유대의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구전을 통해 전수했던 여러 훌륭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랍비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또 존경받는 선생님,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
자, 이런 장로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을 이제 보통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할

할라카라고 했습니다. 할라카. 할라카는 걷는 길이란 뜻입니다. 걷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면 이 할라카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한 200년쯤 지나서 이제 미쉬나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유대의 세칙, 율법 세부 세칙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들의 해석이죠. 일종의 율법의 해석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전으로 전승되는 걸 모르고 예를 들면 율법에 있는 토라, 율법에 기록된 율법만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는 건 자기들만, 구전 전승으로 배움을 받은 자기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건 자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로 가다 보니 이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권위는 자기의 본질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죠.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전해주는 구전의 전승, 구전으로부터 오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기록으로 집대성한 이 미시나를 보면 이 미시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토라 율법을 받아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회당에 전해졌다. 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전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는 건 모세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들의 이런 권위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되물어 보시느냐?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자부심을 갖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다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파란불인데 자동차를 타고 나는 신호를 지켜 갔을 뿐인데 왜 이 신호를 지키는데 옆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신호를 지켜가는데 왜 규칙을 안 지키느냐. 무슨 말이냐. 앞에 이제 행인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서야 되잖아요. 파란불인데 왜 쓰냐. 뒤에서 빵빵빵빵. 그럼 어떻게 되냐. 지나가야지.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인 치고 다칩니다. 나중에 다치면 이렇게 다쳤는데 왜 지나갔습니까? 그러자 파란불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 너희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상 가운데 범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십계명 제5계명의 말씀을 말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20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걸 인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늘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비틀지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좀 용돈도 드리고 또 먹을 것도 드리고 또 곡식 농사했던 것도 좀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좀 든든하게 생활하시도록 이렇게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요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의무가 사라진다.
요게 어디에 있느냐?

주전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있다는 겁니다. 왜?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 코르반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레위기 1장 2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offering이죠. 영어로 하면 이 예물을 가리키는 용어를 코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칙을 바리새인들은 아주 세칙으로 아주 얘기 이제 나누어서 만들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비틀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려는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코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당장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입 싹 닫고 안 도와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코르반, 그러면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해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경건해 보이죠. 근데 이 코르반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죽기 전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르반이라고 해놓고 이 재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죽기 전까지 하면 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부모님을 도와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도와드리기 싫으니까 코르반 이렇게 하고 안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반을 선언하면 정말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훌륭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계명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정교한 자기 보호장치가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동시에 경건하다는 평판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자,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여기 식은 먹을 식자가 아니라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을 꾸미는 인간들아, 이런 뜻이죠. 겉껍데기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인간들아, 이런 뜻이죠. 요거를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히포크리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선자. 위선, 그러면 거짓 위에 착할 선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된 착함을 드러내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심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입술로는 대명분을 추구하고 멋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고상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죠. 코르반, 경건한 척 꾸며주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피해가는 교묘한 자기 정당화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뼈대, 근간, 골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저희 바이블 백신 센터에 상담을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분이 유 선교사님, 유 선지자님에게 푹 빠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유 선교사는 누구냐? 유튜브 선교사. 실제 가지도 않고 자기를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유 예언자. 막 유튜브에 막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이제 곧 전쟁 난다. 세상 끝난다.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러니까 불안해지고요. 자, 이러면서 이런 왜곡된 성경 해석에 빠져들면서 왜골수로 치닫게 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거기에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가 비틀비틀하고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아내분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이웃도 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분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아니,

그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할 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모든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처자와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또 이 유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막 완전히 막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막 쫓아가고 잘해주고 하는데 아내한테는

0: 좋고 요즘에는 게임방에서 밤 꼴딱꼴딱 새는 분도 계세요. 게임이 좋고 쾌락이 좋고. 자, 이걸 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바쁘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느라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벗어나기 어려운 중독에 빠져가죠. 대의명분은 좋습니다. 다 멋진 것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합리화하죠. 그러나 그 곁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 심한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멋져 보이는 그럴듯한 껍데기에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쏙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 진짜 권위는 화려한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김 부장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짜 권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분의 본질적인 하나님 되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본질을 붙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적인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과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가 이렇다, 누가 이런 말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빌어와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죠. 이게 자칫하면 핑계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자꾸 다른 사람을, 그러면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데려오지 말고요, 나 자신의 중심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이 카페 사장, 젊은 이 사장처럼 간판은 멀쩡하지만 본질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김부장처럼 겉모습은 초라하고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사랑, 가까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본질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뭘 붙들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먼저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결단과 열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 나를 붙들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본질을 진짜 보게 되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환호하는 겉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신 그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붙드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 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마음이 죽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죽으면 예쁨도 인기도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살리게 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성경책을 펴서 읽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발은 하루 종일 몸무게를 견뎌야 하는, 어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발바닥에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기저부로 연결되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두꺼운 띠가 있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 없이 무리한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거나 바닥이 딱딱한 구두 또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오랜 시간 서 있는 경우 등 족저근막의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을 디딜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환자분들마다 호소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드물게 발바닥 아치 부분이나 발바닥 앞쪽이 아프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뒤 첫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소 생활하면서 걷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발바닥에 있는 구조물들이 종아리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질환의 원인이 종아리 근육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과긴장돼서 짧아져 있는 경우 족저근막도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근막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손상이 오게 됨으로써 병이 시작됩니다. 즉, 병은 발바닥이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종아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종아리 근육은 허리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병의 결과물인 발바닥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병의 원인이 되는 종아리 근육의 긴장도를 주사 또는 최충격파 치료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허리가 안 좋은 환자인 경우에는 허리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끝을 발등 쪽으로 올리면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고 마사지로 종아리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는데요.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중의 하나인 발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모든 분들이 건강한 운동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더 바른 의원 오준석 원장이었습니다.
2: Welcome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좀 많이 힘든 과정에 있는 게 저희 아내가 2016년도에 내용 휴유증으로 기억 상실을 했어요. 그 완전히 과거를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고 겨우 이제 불과 몇 년인 거 한참 아플 때는 뭐 신랑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회복이 됐는데.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황용현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상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제 아내가 기억상실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 듣고 또 이제 성경 필사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갈 때 또 이제 얘기한 게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은행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잃어버린 기억은 잃어버린 대로 놔두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새롭게 기억되면서 새로운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2: 한 가지만으로도 힘들 텐데 2016년 황용현 집사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습니다.
1: 16년도 4월 달에 제일 친한 친구가 믿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집사람이 이제 기억상실을 했고 12월 달에 저희 친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월 달에 막내 누나가 이제 쫓아내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숨 막히고 답답하고 기도도 막히고 절대적인 그 외로움 속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으로 버틸 때 믿음으로 버텼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이 믿음의 승리에 동반자가 되어줬습니다.
1: 그때 이제 극동방송이 옆에 있었고 차에 찬양을 듣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제일 높은 데 가서 제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높은 데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이 읽어주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찬양을 틀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죠.
2: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1: 저는 근데 감히 얘기하는 거는 내가 힘들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전파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0: 함께 슬퍼하고 있으니까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또 함께 웃어보자고 그러는 거가 전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같았어요.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도 1분, 2분을 책임지며 전파선교사로 함께 갑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가 되어서 이 생명의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0: 그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이 어떤 물질보다 세상이 어떤 친구보다 물론 저기 동역하고 기도해준 우리 친한 집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처럼 얼굴도 모르고 단순 이름 하나 아는 것밖에 없는데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세상의 친구보다 더 가깝게 안아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가 있었고 또 더욱더 이렇게 굳게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은 얼굴을 모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0: 진짜로 극동방송을 듣고 아직 전파선교에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의 작은 얘기지만 저의 경험이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라잡이 해주는 이 복음방송이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송이 끊기지 않고 예수님 지상 명령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가 흘러날 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황용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0: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네.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은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은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교회총연합회가 8월 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세종중흥교회 현수동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교회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서산시 보건소, 13일 목요일 금산군 보건소, 18일 화요일 태안군 보건의료원, 21일 금요일 당진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못 뵈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네. 든든하고 네, 참 너무 제 감격스러운 표정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0: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1: 정말 너무나도 그리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집사님 혹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 대사를 좀 들어보셨을까요?
0: 그럼요.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이 하는 대사잖아요.
1: 맞아요. 네.
0: 짧은 한마디였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대사는 또 왜 물어보십니까?
1: 제가 이제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는데 거기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0: 네.
1: 아도니아.
0: 네.
1: 그 인물을 보면서 문득 그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그 대사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인데요.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수명을 다해갈 때였잖아요.
1: 맞아요. 네.
0: 다음 왕이 정해져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아도니아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1: 맞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병거와 기마병을 준비하고 사람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벌였죠.
0: 네.
1: 이미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0: 네, 군대 장관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도 동조한 걸 보면 정치적으로는 왕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도 벌인 거겠죠.
1: 하지만 아도니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다림의 과정이었죠. 정치적인 판단과 계산이 하나님의 뜻을 아득히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도 아도니아의 야심에 대해서 스스로 높여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블레셋 군대를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1: 아, 맞아요. 네, 다윗은 정말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앞에 두고도
0: 네.
1: 본인이 전술 베테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이 물었던 다윗인데 그 아들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높여서
0: 네,
1: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하니까 참 대도적인 것 같아요. 자,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67편 6절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0: 아멘. 아멘.
1: 자, 언제나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내가 왕이 될 상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정말 중요한 표현 같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이것저것 어떤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세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관점에서 우리의 행사와 행실을 잘 살펴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든든한 영적 보약을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